0: 这咱们是好，来，老婆，每次都这么着急走，你不多住几天？还有些事要赶回去处理，下次吧。爸爸，怎么
1: 每次都是下一次啊？
2: 对了，妈，下次回来看你。
1: 没事，那就下次回来吧。
3: 别看了，儿子说。
4: 他下次回，
5: 今天我就不回家了，下次一定回，
6: 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
0: 妈，
1: 不走了哈。
0: 妈，哎，
2: 走走走
3: 走走走，
0: 妈，哎，快快快，妈，慢点啊。
3: 喂，龙叔，你走得了啊？
4: 妈妈，
5: 你爸来啦。
6: 哈哈哈哈哈。